力捧嘅黄鳝饭。咁啊，我哋今节就讲完呢个江门台山嘅等等嘅美食啦。咁我哋下一节翻嚟讲下另外一个嘅世界遗产，系啦，呢个开平嘅碉楼。咁我哋下一节再讲。